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접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련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 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시리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2: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서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열악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0: 그럼 다른 한 가지.
1: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0: 전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들의 동안에서 순실을 메꾸고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전까지 고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 듣기 다닐 겁니다.
1: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0: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2: 梁参谋长，任务布置完成，两个连已经出发。
3: 这是我写给师弟的电报，你们俩看一眼。如果没什么意见的话，就让电台开发给师弟。
4: 我没意见，
3: 我不看了。不就是梁局长刚刚说的吗？都在这儿了，我同意。
2: 那就发了。景维恩，立刻发出去。
5: 是。
3: 咖啡泡了半天了，你赶紧喝啊！
5: 啊？
3: 这洋东西有我的茶叶好喝吗？
5: 你尝尝。
3: 我算了，我喝不了。
6: 报告，师长，穿插部队来电。老李啊，你看，这是梁晨他们下一步的计划。这么复杂的任务，让梁晨安排得井井有条，尤其是这个发扬火力消灭敌人的计划，很巧妙，可以避免更多的伤亡。
7: 他们下一步的计划完全符合上级的作战意图，我看可以批准，并且我们是主力在消灭黑豹师溃败敌军后援敌后，应迅速向秃鹰岭一线前进，占领巩固秃鹰岭一线的高地。
6: 好，你理会电吧，同时将这一情况报告给军长。哦，对了，告诉林团长，追上撤退的敌人以后不要急于进攻。 要保持200公尺的距离，等我们的穿插部队对敌人炮击以后，联络好再行动。通知兄弟部队，黑豹一团的防线已经被突破了，我会派一个团向黑豹二团、三团的后方迂回，截断他们的退路。
3: 好。

0: 차단장님, 2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박인 대장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내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그 안에 배 밖을 터나왔군.
2: 지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달아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3: 오케이.
4: 피하시죠. 좋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아, 왜 단정짓나? 고방이 우리 아군 더 많지 않은가?
2: 저게 지금 두 대가 이 현대 범부력 공격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전행을 막았을 겁니다.
3: 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决冲过去。是。
2: 真正的，都是这些。
1: 走。
4: 连长，我要加速了。好，啊，梁队长的命令，闯过去。
5: 是，
4: 大家做好战斗准备。大哥，
5: 哎，
4: 看你的了。先割掉攻势里的机枪，不能让敌人有还手的机会。
5: 连长，就交给我吧。就这几个人，都不够我秃子的。
6: 防卫这边。

0: 기다렸어. 제자네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젤제레와 제일제레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휴지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보신병.
0: 네.
1: 지금 담장 연대본부가 연락해. 담은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오반부대가 엄마 뭐 버틴다고 전해. 놈들이고 축하해 올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해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과의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3: 说什么？说要撤退的敌人都已经抵达了集结位置，现在几个营的营长都要求各营团的朴团长通话。告诉他们，朴团长正在去往集结地的路上，很快就能抵达，让他们等着。好，我让全务告诉他们。 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是。让张连长带着七连回来待命。是。哎，小五，哎，안녕하십니까？
4: 아까 전에 자네 답지가 않았어.
5: 실은 정태한 놈이라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중 두 번은 그 놈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놈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을 큰 골치거리를 가져다줬습니다.
4: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사단으로 갈 것 같나?
5: 아닐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4: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5: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4: 다른 목표?
5: 민둥산.
4: 아무튼 주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5: 네, 맞습니다.

0: 대출 수익이 많았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 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도록 한다.
0: 그럼 담을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예연대 방송을 이미 완전히

0: 무너졌을 겁니다. 지방부대만으로는 단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전멸을 당할 겁니다.
1: 그럼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 중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둔산 점령하는 간모입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둔산 이남의 미군에게 점령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공해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둔산과 정훈린 정선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형대와 3형대가 민둔산 쪽으로 철수한 것을 더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산토르자, 사단님께 내가 보호하겠네.
0: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3: 营长，我回来了，有什么任务？好，刚刚梁队长来电，说敌人的援军啊已经到达了这里，你现在马上带着部队跑步迎上去。好，记住了，一定要在这个位置阻击敌人。当敌人集结起来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马上用步话机通知我。
2: 好，
3: 我会命令155榴弹炮炮击敌人。这个地方比较平坦，根本藏不住人，我们就在这里啊。
2: 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听，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
3: 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
2: 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
4: 好，回去。
2: 是。
5: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 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자간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민둔산 쪽으로 후퇴해서 민둔산 대화동 청무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6: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기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5: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6: 이렇게 된 마당에 지원은 무슨?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민둔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에 지원하라고 전해.
5: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7: 情报显示, 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 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制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8: 抢占秃鹰岭行动呢？
7: 军制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9: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好，
10: 我来安排。백중령,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산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0: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정찰부대와 함께 보병 중대를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적어반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방부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장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군과 앞뒤로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0: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0: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2: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0: 예.
2: 남쪽 기슭에 있는 미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중에는 적을 기습한다. 그리고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중대로 적을 추격한다.
0: 네, 알겠습니다.
2: 그래, 지시해.
0: 예.
2: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하지.
0: 네. 따라와!
3: 博员，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
4: 是。
3: 老张，这里是老王，看见兔子没？老王，老张，还没看见兔子，连声音也没有。老王，有什么话说？没有了，通话完毕。
7: 敌人的增援部队上哪儿去了？不可能不见踪影。哎，张同志，你们当时没听错吧？敌人的增援部队是沿着清水洞公路过来的。
8: 没错，不会听错的。
7: 那就只有一种可能，就是从这里逃跑的敌人通知了黑豹师师部，他们已经知道黑豹一团的情况。这敌人啊，半道改主意了。
8: 这倒有可能。
7: 我们打这儿的时候人不多，然后让敌人跑了不少，敌军的副司长还有白昌浩都跑了。
9: 不能再等了，两国参谋长的兵力太少，我得带着部队赶往铜陵岭。
7: 可团长不是说，等派给我们的一个营到了之后再一起出发吗？
9: 等不了了，现在天都亮了，再加上敌机的骚扰，我们行军会非常困难。
7: 哎，不是，
9: 不，华云，
7: 走，
9: 通知王连长，让他留下两个班，看着俘虏。 和大炮，其他的人跑不归队，沿着公路追上我们。
11: 是，
9: 警员，
11: 到，
9: 通知集合队伍马上出发。
11: 是，
9: 王营长，
7: 张同志，你留下，我再给你留下一个班的战士，看着俘虏和武器装备，等咱们的增援营到了，告诉他们，我们已经提前出发了，让他们用最快的速度赶上我们。
11: 是，
9: 哎，可是，
11: 营长，二团二营到了，这是孙副营长。
9: 王营长。
11: 哎呀，老孙，哎，怎么就你自己啊？李营长呢？
9: 林长负伤了，只能我带队来听你指挥了。啊，这
11: 位是炮团的吴连长，带人来接收155榴弹炮的。
9: 你们一到太好了，我的人全部都能跟我执行任务去了。155榴弹炮还有俘虏全就交给你了。
11: 放心吧，保证后面的战斗中，这些大炮都能用上。
9: 好，老孙，话不多说了。
12: 咱们得马上出发，尽快赶到秃鹰岭，听候梁副参谋长的指挥。
11: 是。
12: 队长，队长，梁队长，
13: 说，
12: 您让我们监视敌人的增援部队。我们发现敌人兵分两路，其中一路是坦克和大约一个连的队伍，沿着公路继续向前走了。还有一路，大约有4-5个连的兵力跟着我们徒步追来了。
13: 您应该是知道我们的意图吧？您继续观察。
11: 是。
14: 龙，哎，看见那处小高地了没有？
15: 看见了，
14: 留一个班带着机枪占领那里，敌人来的时候阻击一下，给我们争取点时间。
15: 明白。
14: 机班长，到。
15: 带领你的班占领那个小高地，有敌人过来一定要挡住。
14: 是，机班跟我走，快！
15: 通知部队跑步前进。
14: 是，跑步前进。
15: 队长，队长，快！
16: 지금 이 속도로는 너무 느립니다. 제가 먼저 두 개 중대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은 부대를 이끌고 뒤에서 뒤쳐진 병사가 있으면 받아주시면서 정진하시면 됩니다.
17: 그래, 그래.
16: 저에게 한 개 부대만 남아있어도 빨리 놈들을 잡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 그래, 사내 말대로 그렇게 하지. 그게 좋아.
18: 1중대, 2중대!
3: 나와 선거에서

0: 这是煎饼，等敌人大部队到了再打。呀，
1: 기다려，멋지게다。呀，哪里人呢？你是听见的？
2: 大王呢？我这里있습니다。你们都要出能干的，从这儿逃还能干的，马上赶紧입니다。
3: 대통령님! 당관을 가져오겠습니다.
4: 됐어. 이 중대의 작은 부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네, 먼저 중대를 이끌고 최대한 빨리 정진해. 우리를 잡아야 한다.
3: 네, 알겠습니다.
5: 그리고 민홍산이 여기서 멀지 않다. 언제든지 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투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알았나?
3: 네, 알겠습니다.

0: 刚才山下有枪声，应该是戚班和敌人接上火了。
1: 我也听见了，敌人过来的速度够快啊。戚班所在的小高地离咱们这儿也就2公里，不派三排长带人去支援一下吧？
0: 不用，三排长，
2: 走，
0: 你带着八班九班过去，接到戚班就撤。
3: 是。
0: 接到就撤，不让他们躲阻击一段时间了。
1: 不需要，留给我们的准备时间还够。我倒是希望追击我们的李伟军能早点上来。
3: 希望敌人早点上来。
0: 为什么？
1: 一会儿你就知道了。先去执行吧。
3: 是。
1: 啊，等等。接到戚班之后呢，不要往屠一鸣主峰撤。
3: 那么去哪？
1: 想办法把李伟军的大部队让过去，然后在后面打他们。打完就跑，不要被敌人缠住。
3: 是。
0: 队长，
1: 你又有什么主意了？我最担心的事情还是发生了。如果李伟军拉出四五个连， 从通一岭的侧后方进攻我们黏住我们，我们也修筑工事不来不及。那么，只要南路的美军也开始发起进攻，两面遇敌，我们会很难坚持下来。王营长一定是遇到了什么困难，接下来只能靠我们自己了。唯一的出路就是造成一个时间差，迅速的给后面的李伟军致命的打击，至少要打到他们一时半会儿组织不起有效的进攻才行。
0: 可是我们只有一个连，敌人那兵力是我们四五倍之多，
1: 所以我们要好好的商量一下。留给我们的准备时间还有一个小时。都说集中兵力歼灭敌人，这一次我想来一个反其道而行之。
3: 你是说分散兵力？
1: 你看这样行不行？
4: 형, 어떤가?
5: 놈들을 따라잡았습니다.
4: 좋아. 민성 오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주력 부대를 동원해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한다.
5: 부사장님, 제 생각엔 점차적으로 변혁을 투입해 시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창호가 미군을 데리고 오면 그때 협공을 해 놈들을 소멸해도 늦지 않습니다.
4: 자네 놈들에게 너무 다하다 보니 몸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적은 한 개 중대고 우린 다섯 개 중대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면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5: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주력 부대를 보내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찰병은 정비와 전력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계획을 짜서 공격해야 합니다.
4: 좋아. 유병, 두 개 중대를 준비시켜. 포위 섬멸 작전을 준비한다.

0: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의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군대 왜 저걸 기껏해야 한계 부대입니다. 생각은 한계 소대에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3: 네, 거기 있습니다.
4: 어들 나를 따라와!

0: 부장 명령으로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준계획입니다. 한 가지 준비를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제가 항면준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최준대, 나 따라와!

0: 빨리 움직여! 빨리 정리해! 야! 빨리 서둘러! 이번에는 늦으면 또 혼난다! 빨리 움직여! 이번에도 늦는 자는 혼날 줄 알아! 속도 올려! 빨리 빨리! 빨리 안 해?
1: 我这次出来故意向十里说多要几台步话机，这下全都用上了，把所有的步话机都调试好，一定要保证通信畅通。
0: 是。速度올려！빨리빨리！

0: 정신병.
1: 네.
2: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0: 사단원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2: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오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3: 네.
0: 가자고.

0: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나경이 괜찮으십니까? 나경이 자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목이 있다. 아무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북극으로 가서 맥들어 알겠다! 네!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 안을 숲으로 이겨시키다! 빨리 움직여! 빨리!

0: 날 죽이라고! 미키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놈들아!
1: 말이야, 날 죽이라고!
0: 중국놈 새끼들아!
2: 你任务完成了.
1: 야!
3: 불 먹고!
1: 이들아, 날 죽여!
2: 下一个,
1: 날
2: 쏴!
1: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맨날 지처럼 매달리기 싫어! 쏴!
4: 저쪽으로 가서 신호를 보내면 총소리로 저기 유인해.
2: 네. 네.

0: 我的한번나오봐나와이곱쟁이들아숨어있지말고야야이새끼들아자신있으면어디한번나와봐라새끼들아그만자그만나면야지말고
1: 얼른 대장님에게 감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 준 거야.
0: 됐고. 망나 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빈도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2: 기억합니다.
0: 그럼 그쪽으로 이대로 떨어진 곳에서 집 앞 시켜. 가는 길에 아군이 만나면 다시 그곳으로 이동해.
2: 네.
0: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의 면은이라고 해.
2: 네, 알겠습니다.
0: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만나.
2: 못 봤습니다.
0: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2: 네. 야, 따라와.
0: 그 새끼들.

0: 我们要找到的，在咱们右面，走。二号地狱有聚集，
1: 两发齐射，放！
0: 대대장님,
2: 아군입니다. 쏘지 마십시오. 본사 대장님이 보내셨습니다.
0: 그래? 어디야? 안 돼.
2: 네.

0: 부사장님. 이 시험탄은 놈들의 민노선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인 것 같습니다.
1: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나이리까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이구만.
0: 저 놈들은 전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1: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0: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우리 병력이 가는 거 알고 전면저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중단 남더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게 줄 수 있습니다.
1: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동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0: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동산 점령하겠습니다.
1: 좋아.
0: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1: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0: 감사합니다.
1: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2: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3: 급할까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야.

0: 用侦察兵来打正规战，这要不是情况特殊，我是真舍不得。
1: 可是你也是对的，幸亏是我们侦察连，要是普通连队，秃鹰岭这两场战斗恐怕也不会这么顺利。
0: 前面两场战斗是挺顺利的，但是接下来是真正考验我们的时候了。美军已经调集了一个营的兵力开过来，还带了四门榴弹炮。后面的李伟军呢，应该也快集结好了，前后夹击，腹背受敌。我实在是想不到什么办法可以再打一场以少胜多的战斗了。
1: 没事儿，没办法，咱们就硬扛呗。现在最大的问题啊是防炮击，因为我们后面也有敌人。前面美军炮击我们的时候，我们没有办法躲到反斜面去。
0: 抓紧时间，修好工事，要保证每一个战士都有安全坚固的防炮洞可以躲避。另外，配置好火力，要确保前后方都能够得到火力排及时的火力支援。
1: 好，我马上安排检查。
2: 队长，
3: 营长，哎，后面队伍都累垮了，要不要休息五分钟？
4: 还有多远？
3: 大约还有一个小时的路程。
5: 可以放慢速度，但是不能停。早到一分钟，不知道能挽救多少战友的生命。侦察连只有一个连，可是在他们身后有李卫军的五个连，面前还有美军的一个团。
3: 好，我让大家再坚持一下。
6: 同志们，跟上，可以放慢脚步，但不要停。
7: 적자를 섬멸하려면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8: 그 방법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9: 부사장님도 놈들의 전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 입을 뿐만 아니라 민동산도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10: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미군이 곧 공격을 개시할 거고 그때 우린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된다. 아,
11: 오중령! 네, 오중령!
12: 지금 모인 부대를 두 개 준대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흩어진 편사들이 남아서.
8: 됐어. 더는 지체할 시간 없어. 빨리 준비 좀 시켜.
12: 예, 알겠습니다.
13: 나 조키스, 미군 지휘관의 정보입니다.
9: 왜 그러십니까?
8: 공격을 위해 집결했던 미군 부대가 적의 습격에 의해 전차 4대와 한 개 중대가 격파당했네. 적 공격을 시도도 하기 전에 끝이 났어.
9: 그럼 미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한답니까?
10: 재공격을 위해 105mm 곡사포 부대 4대와 한 개 대대가 집결 중이다.
8: 미군 측에서 이번 협공을 꼭 성공시켜 고지를 점령하자고 한다.
7: 이번 공격은 우리가 민둥산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8: 그게 무슨 소리야?
9: 너무들의 지방부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7: 그렇지 않으면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군이 전멸될 거고 민둥산도 뺏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겁니까?
10: 자네 생각이 효과적이네. 자네 계획은 동의하지만 난 자네가 부대를 이끌고 선두에 서는 건 용납할 수 없네.
9: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8: 백중령, 자네는 대한민국 공중 내가 본 사람 중에 훌륭한 인재네.

0: Gentlemen,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ing to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the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1: Yes, sir!
0: Dismissed.
2: 새로 재점이한 1존에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2존에는 후발 부대로 5중령의 지휘하에 검부사단님의 면허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3: 두렵지 않습니다.
2: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4: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2: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5: 지옥이다!
2: 선발 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이 무엇인가?
6: 정복하겠습니다! 정복을 마치고 지지를 되찾겠습니다!
2: 다시 한번 묻겠다. 죽음 두렵나?
6: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2: 좋다. 바로 출발한다. 일존에 따라와!
7: 把手里的活停一下，新的战斗马上就要开始了。大家都知道，这场战役是为了能够早日实现和平的关键一战。打好了，就有可能是朝鲜实现和平的最后一战。而我们面临的这场战斗，是这场关键战役当中的关键战斗。 只要我们牢牢地守住邱英岭，敌人就不得不牢老实实地签署停战协议，把和平还给中朝人民还有世界人民。我们都是经历过战争洗礼的军人，最知道战争带来的残酷和苦难。我们经历过战争中的饥饿和寒冷，我们亲历过战友牺牲在自己的怀里。 我们目睹过朝鲜的百姓失去自己的土地、房屋和亲人，所有这些让我们比任何人都更加痛恨战争，痛恨战争带来的一切。是为什么？我们又是这场战争当中最主动、最积极、最机智、最勇敢、最不怕流血牺牲的人。为什么祖国人民与我们为最可爱的人？ 答案很简单，因为我们是为了和平而战，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儿孙不再遭受战争的苦难，不再经历流血牺牲而战。大家说，为了中朝人民和我们的亲人能够早日过上幸福和平的生活，我们愿不愿意贡献出我们的一切，乃至鲜血和生命？

0: 일선에는 좌측, 삼촌에는 우측, 나 어디서든에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포격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포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포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各单位指挥员，到！要小心敌人的气面性炮击。炮击之后，注意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1: 明白了，知道了，队长。
2: 我们不会上空的。
3: 알았다.바로 보고하지.부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라고 할까요?
4: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3: 네, 전부. 뛰어낸 병사들로 뽑았습니다.
4: 좋아. 내일세.
5: 네. 네.
4: 선발대에 합류한다.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5: 네. 네.
6: Yes, sir.
7: Sir,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8: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7: Yes, sir.

0: local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1: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0: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2: 네, 알겠습니다. 부사단원이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포격 짓는 헬로트는 지금 붙습니다.
3: 그렇게 해.
2: 네, 알겠습니다.
4: 부사단장님, 2차 포격 말씀입니까? 그럼 8대 대장님과 아스말 부대는 어떡합니까?
3: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4: 네! 알겠습니다!
5: 부대장.
4: 요!
5: 준비 통지 2회 3회. 진입 방파동.
4: 是!
5: 敌人还在前进，组长，二排三排快撑不住了，再等等。
6: 예, 접근해야 한다. 보통!

0: 我叫探探님！
1: 哎，前方！小心点，小心！살아있었구나。
2: 무사히
1: 다행이다살아있어서
2: 차라리죽는게나을뻔했습니다
3: 무슨소리하는거야말이라도그런소리하지마미군이계속지원하면다시싸울수있다그래위쪽은어때
2: 빈사는이미놈들한테넘어갔습니다지금은우리만생각해야합니다
3: 자네생각해우리가어떻게했으면좋겠나
2: 당장여기서떠나야합니다놈들이인둥산진지를정리하고나면저희를잡으려고수색을시작할겁니다
3: 정신병
4: 그래
3: 사단본부와미군에게알려라저기대당의지원부대로인해우리부대가모두전설뜨고아그리고생존자는안전지대로이동해다시연락을취하겠다고알겠나
4: 네알겠습니다
5: 왜통신하려고바로탈수한다
2: 네
5: 움직일수있겠나

0: 왜 멈추는 거야? 다른 길은 없나?
1: 이 새벽을 따라 내려다녀 계곡을 돌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야 합니다.
2: 다른 데는 없나?
3: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포대 정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0: 전하장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왠지 여기는 좋지 않습니다.
1: 왜 그래?
2: 만약 놈들이 여기서 우리 적격한다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그건 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현재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으로! 반지로 간다!
3: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조선!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부대 만들어야 이게! 모기를 버리고! 도망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2: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따라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사살 힘이나 다름없습니다.
1: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2: 이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3: 들어가줄 수 없다.
0: 부자라느님, 제가 듣기로는
1: 목숨을 살려준다.
0: 저놈들은 포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3: 대장, 고요고요 임무.
1: 백창아, 뭐하는 거야? 백창아!
4: 조창부샤, 시진해봐. 중国军人, 你们说话算话吗?
3: 백창호, 명령 불복 중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3: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늘대 천여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이나.
0: 뭐합니까?
1: 왜 그래? 제 동생.
0: 계속 가!
1: 점이나!
0: 어디 가? 돌아가!
1: 점이나!
2: 형!
1: 잠깐만,
2: 형!
1: 점이나!
0: 어디 가?
2: 형!
0: 뭐 하는 거야?
2: 형!
3: 내 말 좀 들어볼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이니 만날 수 있게 해줄게.
4: 빠져.
3: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1: 점이나! 점이나!
2: 형!
0: 형!
2: 점이나!
0: 형!
1: 너가 왜 여기 있어?
2: 어?
1: 어떻게 된 거야?
2: 나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도망했어.
1: 이걸 왜 여태까지 갖고 있어?
2: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는 두 동안 있어.
2: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너도 알고 있었구나.
2: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전쟁 다 꼭 끝난다는 거야.
2: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1: 나도. 살아줘서 고마워.
5: 金河小黄袋升级瓶装了，大口喝更过瘾，聚餐解腻，吨吨吨，蒸汽解馋，吨吨吨，出游快乐，吨吨吨，分享快乐，就喝金河小黄袋。
6: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